0: 럭키맨.
1: 괜찮니?
0: 아서씨 따따.
1: 씨 따따. 와미 따따들이 와고 가이라는 따따. 남비르니 상와 상와. 엔젤.
0: 엔젤? 비록은 따따니 남비르.
1: 와고 가이라는 따따 왜 박사목사목들이 하? 아이씨 따와 상와 상와. 지나, 바바이나.
0: 이사, 클라로 막겠니요? 그 따따기네. 카필라는 고만 아웅. 그럼 클라로 가요? 그 따따니 남비르. 미선 부타부타 돈 코피로 시구라로 가이 따따니.